0: 뭐 감히 전해.
1: 그래, 그래서.
2: 전 보시지 않니? 44 43, they're able to silence the alarm. I'll be 10-8, it may go off again.